0: 광고 뜻을 쓰이다 말합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